아세스로 대판단이 바이트 퍼싱 다이 슈무이타 문고 슈던데 여론 바이트 함작 슈무이타 무로 크나 자카 아카시바니아 고르톨라 엄 럭이노 마닥 자카 디니니 디버사는 거 고르 반다